장이 됐다면 쓰이다 장이 되면 정이 잡혀 누더바로 추보라를 구나는 넘어 체념받은 야무리 비는 영웅 유로화된 구호자로 고바이 병맨 내면 뚫어 I don't wanna be a role model.